책긴 타선 말대로는 갔더니만 운수가 불길어요. 대명이가 들어와서 네 말이 형제를 잡아먹고 다만 이 몸이 남았는데 나를 겪고 뭐하려 할지 대박 꺼고 발을 발을 떨고 날려다

왕전이 들어가 그 연유를 고백하니 대왕이 그 말 듣고 보은표 박씨를 하나 주는지라. 저 제비 받아 물고 멀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디 하군박 자우.

몰라 연유지간을 지내서 장성을 지내 갈성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절이고 올라간 저 마루장을 구경하고 창당문에 달라 홍광문 지내요 통관을 들어 아니 설비룡이 백일로다 요동질맹지를 순식간이 지내서 강남에서 보는 제비가 포기

장사하니 월장한 형 치세를 살펴보니 천장이 대문막이 주땅으로 흘러져 그만큼 성풍해하고 중당영효 해도라 토목방울이 생겨있고 삼각산이 생겼는디 문물이 빈디노고 풍수이 희희허니 만만 제지음탕이라 젤라두는 문무지유경 상도는 하이명이라 궁봉하명 두글봄이 흥보

차디베 카동소 박시베 다카로 카조도 동노비 따 남대문 바성 나다라 칠팔패 배드리지네 해고개를 떠먹구나 도제 깡을 벗어 남탈령 넘어오구나 두쪽지경 빗기고 퍼주고 둥둥떠 항공분전을 당도 항공분전을 당도

이제 단초를 물고 실어 두루둥둥한도 춘풍 황해에 나비를 물고 새로가 두루둥둥한도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방으로 펄펄 날아들며 들보고에 올라간 저 제비 말로 본다 지지지지 주지주지 거지 은지 배운 악지 철지 은지 함지 우지 배우 빼두두두둑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흥구가 보고 서반겨라 얼씨구나 떴다 저 제비야 네가 어디를 갔다 와 천왕, 진왕, 인왕, 후왕 요소 씻고 목에서 요소 차로 네 같으냐 토연병 방백하야 오려 춘광을 보고 와 일상창조를 따라 도지 소식을 연고 와 소상 동정 외길이야

얼마나 본보박신을 집에다 울고 이리노라 행고야 주간인 앞에다 박신을 피르르 내려 드리고 태군가로 올라간다. 흥부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더니만 아이고 여보 영감 저 제비가 무엇인지 이것을 툭 떨어뜨리고 가요. 흥부가 저만 지서 보더니 아는 줄로 말을 하던 것이었다. 오 그거 그 약방에서 부르기를 백현두라고 부른다던만 흥부 마누라가 보더니 아이고 여보 영감 여기 무슨 글씨 썼소? 흥부가 어디 보시 오라 본표라. 그러니까 이 제비가 강남에서 올 적이 서울로 공주로 온 것이 아니라 뺑뺑 돌아서 왔구만. 서울서 본으로 해서 그 은진으로 간 게 아니라 바로 또 본으로 청산으로 옥천으로 거기다 연산 은진으로 해서 왔는가. 본 대추 좋단 말은 들었지만은 그 박씨 좋단 말은 금시 초문인데 하여간 저먹지 않은 것을 물어온 게 이상하냐 한번 심어보세. 대장군 안순방이 땅을 깊이 파고 묻었더니 그 후 며칠 지낸 후에 이 병하는 모양을 보니 박은영영 박이로구나 순이 차차

대대대 피난 군천 부인 기생이 분명한데 아우 박세통이 열었구나. 첫 번에는 까마귀 머리만 종기만 포세기만 당기만 사발만 대전만 장단치는 폭동만 건 것이 두려워.